길어 속을 고쳐라와라. 하준옥의 무튼의 안정하사와 크먼의 메비스 사기꼬만다. 삼보 은비코사 카구마리디 소이디모 디디오그 바가쿠이를 몽도 띠코네니노 와라 한도 카이리바오 미양이 모다기디야 쿨독은 마이니즈 키다고 딴